0: 봐봐, 깔 타오리 시부 까다이 파우 타오르가 짜또이노.
1: 에, 욕도래 욕도래. 그래, 타오르가 됨이 오른.
2: 에, 바부아. 또, 아시기시에 징기 우멍하이도 나타브라.
1: 에, 나티. 마시슈 우멍이. 우멍하면 또 우기도 보모온도. 그니 옹가도리 보마 품시가쇼 둠 우기니꼬.
0: 어?
1: 에, 욕실에, 욕실에, 욕실에. 아, 까시슈 파사이드 카무가 군테르시라. 아, 고마워.
0: 어이, 바바. 바바, 구호, 구호, 하이나 콩리보 잭시부, 가요잭노.
1: 구호, 구호, 하이나 콩리보 잭시,
0: 아,
1: 코킬레보 잭투니코.
0: 오,
2: 바보아, 아이, 코인 잭투시부, 가다이드노.
1: 아, 잭노. 망가 요기 겟 팔리바, 마눙가나 우자우드나 테나. 우마야 마마 호이브 마팜시에 아시다 생각이 영어 도리니코
0: 바바 시기 마팜시부 카이마민가오게 아
1: 시기 마민구라 권톡 좀 라이레 미기 마사이고 라이리바 골드니코 아 마눙 장르가 영어시코
0: 호이
1: 에이 세세 게치다 라이바 고흠 럭칼라가 생시코
0: 호이 바바
1: 라이바 걸로 영어 영어 또 호리고 우마양 칭시에 물어보라
2: 야, 에이, 아, 저거 우밤비슈, 우, 마자마자마, 마마슈, 뿐, 호미네이나.
0: 바바, 라이 하라우 펌부, 우망 라이 하라우 펌 하이시 가리기노.
1: 어, 아도 그러. 라이 하라우 펌 뿜는 막시. 우망 오이나 친구가 사글라가 라이 하라우 펌 오이베데기, 우망 라이 하라우 펌 마이나 꼬린.
2: 아도가, 아이 코이기 라이 하라우 펌디, 우아마타슈 호디, 커뮤니티 홀 아 저우바마 마야이다 사라가, 아고이바다 팜나바 캉포 하이도아 코이나 사이과
1: 나 코이나 캉데도나 따오니 하나디 우 밤비싱시에 자오르 자오르고 마야나마 호름이 보니 아두고 뭐 우자오싱도 얀탈라칸다 커뮤니티 홀 아르기 캉포 아코이바싱시에 노이나 사크림
0: 바바 아이코이기디 우 하우드라바니나 우망라이 하라우밤 하베야라르과 아두기 마후타 라이 하라우밤 등 하이라니과
1: 이샤비 맴기 와시 얌파제고 아두고 권통 좀 내린 비마사이골기 우멍시데디 우팔싱 아무때 얀탔다바나 나시퍼버 우멍오이나 숨내림이고 세세세 아두 영우세 시다 우리버 우자오싱시 마택대 쇼크라 마인다위 수미니깔로 수미니깔로
2: 아스 와 우자오싱시디 얌자오이해
0: 에 바바 영두 우자우 싱기 마톤다 마차 쪼쪼바나 삼나리 시부 시부카이기노 예응오뚜
1: 아, 뭐코이 싱에세 나할와이디기 하우나 숨마이나 숨떠오르러바 콩랑 밤비 싱니코 예응오 우자우기 마톤다나 가리가리 레이부구이
2: 에 바보아 예응오네 우사다 아빡 아빡바 얀타르가 레이 시부카리노
1: 마세 코이리엔 하이브 코이두기 마유무 오이리바 코이라 하이베두니
0: Baba, uzaugi matakta, uchek makol mayama musu adum sari si yungne.
1: Uchek makol mayama ma lewe si nene. Lairembi ukol gi masai gol si da, uchek waya mayama ma ki konjel tari si.
2: Eh, Baba, yungto, asida, chumbach Obama u mazama da kari si yungne.
1: Masi chumna teko.
2: Eh,
1: nami jungbi ya na koi.
0: Eh, yungto Baba, tu. Ada yungto, linda sa Obama na lambi lala gaza ki si yungne. Idea si uba da yam kizai bo.
1: Lairin bi kulgi akoi bada mi da bana maram moidna. Lin numi jung bi gumba makal khare gi sha khap tam lai gi wani. Sing man da lai bo mong sing da dine. Makal ka yang gi sha lai ni ko.
3: Pores hai badi umang ama sem bada achau chau ba ujao. Pik tak tau ba mathik nem ba u. Amadi anem ba pam bi gi kanglup sing na pun sil laga sem. Asaubo ujaubuna tri hairaga khangnai aduga mathik nemba ugi kanglupuna shrubs hairaga khangnai aduga apikpa pambi gi kanglupuna herbs hairaga khangnai
4: umbangamada hairi ba makhal ahum gi u singasi ayam bana punna hominna duna leiba thengnai adubu uchal hairi ba tri kanglup ki manung chanba u pambi asina houbo mapham singdadi shrubs Amadi herf, hairaga khangnava pambi singi makhal singi sidi, ihau hau bu thengna di.
3: Umang amasemba

0: 이 사룩시부 답나 답나 아묵 레바가 타도락두나 징기 이풋가야부 자히 쭈빠 레빨레이타나 이싱 이풋다 토한두나 탐미 아슘나 우팔싱기 마라나 타도락바 이싱나 레이박 마눙다 짱키두나 워터 테이블 여우부다기 그라운드 워터 레벨기 상 한타한다나 탐방암
1: 우 밤비나 농사 망할기 마팅나 농식다 야우버 카본다이 옥사이드 푸 파진두나 마친작 숭호우라바 마퉁다 따긋따긋 떼빠 옥시젠 오이나 농식다 타도락두나 옥시젠기 컬 까이드나 탐나나 바꿨네
0: 하우직디 인진 빤바 가리 마싱 헹갈락파 콜카르카나기 마싱 야암나 헹갈락파나 마시데기 토락파 마이쿠다 야우바 카본다이 옥사이드나 농식다 야우바 춤춤 헹갈락바다기 글로벌 워밍 톡두나 사바기 장 춤춤 헹갈락리
1: 글로벌 워밍 톡바기 장아시 한타한게 하이라바디 농식다 야우리바 카본 다이 옥사이드기 장 아시 한타한나바기 담막다 우멍기 샤룩시 파자능악 센두나 탐바다 나타나 마팜 자바 옹옹두나 우멍 생벗바기 땅아이 파다바두 락라바니
2: Baba, ngasih kontau samlai rembigi umang sida lak pasya yam nungai boy di.
3: Ha na kanglam daba mayam ama susung kang pasya yam nungai.
4: Lolo, adu dia ko. Okey mukshana betau rosira.
2: Hoi baba,
3: chalase.
4: Lolo.

당극실에서 녹차리바 마니뿌리 품이세 구돌 여로에 보이는 다비르세 존 엘랑범 아마리 상기따기 아픈부 콘질다 한진 한진 필름기세 세이랭바 아짠바 사이톤 아르베 세랑바 보이리 톡좀 다비르세

0: ꯁꯤꯜꯍꯩꯕ ꯑꯌꯤꯡꯕꯤ ꯅꯕꯥꯅꯤ ꯃꯐꯝꯗꯨꯗ ꯉꯥꯏꯍꯥꯛꯇꯪ ꯋꯥꯔꯤ ꯁꯥꯔꯒ ꯂꯩꯔꯝꯃꯨꯀꯣ ꯑꯗꯨꯒ ꯑꯩ ꯍꯧꯖꯤꯛ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ꯗꯣ ꯑꯩ ꯍꯥꯏꯖꯔꯛꯀꯦ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ꯂꯥꯏꯠ ꯇꯥꯏꯃꯤꯡꯁꯦ ꯄꯨꯡ ꯇꯔꯥꯗ ꯑꯩꯒꯤ ꯐ꯭
1: 수 콤디 콤한닝이 농아이디 하이나
2: 다실레이바 미나 따바 농아이나바 콤바세 밤락트레다 마타마마다디 야암나 밤자라미 샘사두나 콤바세 마두수 마탐나둠 하이닝 키드레
1: 아이디 아순 이바니 우나르카니 하이바세 본시시다 타자루드라바니 아두부 나시디 아이나 타북 아마 방도나 오피스 아시다 조인 또 워미 곱더기 아무 탱나라래 마시더기 해나 농아이바 아이기다 아마 묵나이트래 아늑보니 미오의 북이 라이박 아마디 단자 하이버시수
2: 라이박 파도나 운나바디 나테 라이박 파도나 운나바 오이름나바디 가야 하다 농아이자람가니
1: 아잉비
2: 아두부 아마룸다 에이나 카리곰바 라이박 파비에마 오이름나바디 아무칸나마 밤시다 운나름가니 하이바 에이 타자데
1: 아두부 아이기디 라이박 파바니 아마룸다 마시부 나하기 아와바 칸다 우다바 미 아마기 와칼루나 톡라가드라
2: 나하기 나이만 바두다 에이 아무땅디 우나바 좀라 마레 칸두나 락바니
1: 에이
2: 하우시기 우나리다나 에이 에이음다 무할라게
1: 아두부 우아리디 하우리다나
2: 우나세 하이바두기 약땅 오이라바수 우나리다나 미기 마망다 파자디 상타나 와리 사두나 마펌시다 수 아이 레닝디 하우직부 가리 와리 아무

아당대로크 처리바 이세이세석비 아람범 제문아 밤새디 아무버자체 이다 못 보나이드나 미암기 탐외부 수마뚜는 레오르가다바 이세니 란톡처리

마당다 따 한자리 비세이 또음바 라이송기 마이에따 가절나 삭비세니 사이랭바 지원나마디 비디아 로카짜리바 필나 람헨비 타자

장가가실에서 녹자리바 펠미세이 구덜기 어흠수가 아로이베이세이 델레이자리 미콘 아마디 휘드롬 포스파라니 아니 분은 석미나베이세이 세이랭바 미콘 아마디 세이랑바 도움부 당점 라쿠차리바 펠나 농자비 이세이 다비르세이

안작시 외세의 시기로 인하나 땅가가 시다 머니뿌리 품위세의 시기 난톡불로 이자리 마클마틀기 토롱 깨아산록 자리위시 아가스 바님 팔기 FM 상하이 채널리기니 허직 마탕기 토롬 웨스턴 뮤직이다 막 미네르바 통로 좀다 시나자리

아랑사 라슬락스미 통로점디게 코이 파자르미 세마 타롬기 옴스고이나 다미나레 라슬락스미 라송펀슬라 마탕지디 아랑사이 코이 봉예바 무다시 마사이모 코이 닝옴밤 야이콤바데기 봉예바 무다크르바니 호지모 봉예비 도시나 마이몸 로헨싱 로헨데게 코이 봉예바 무다미나시

닮아들기 토롱 깨아선 록도나 딴자리바 상할 제닐다 아우지가 목 보드나 락자리 와칼 아마디 이세이 나시기 와칼 아마디 이세이다 부자락리 본시가 마리레네바 이세이싱 마룹싱 본시 해외시북가리노 좀미 동안 동안 바 미오이나 마나 마나 택나리바 나트라가 힝나리바 마웅기 마뚱이나 분시부 마삭달락바야이 아두부 마시마디야 펌토이 분시 하이바세 란탱기 장영니 아와누가이기 콩짓니 콩탕두나 좀나 탕라바 분시기 야이파바니 아두가 콩탕 아마 소이바나 분시기 람항나라바 람비 좀드라바라 마룹싱

마릅싱 미어이브기쁜 시 간질루르가디 얌나눙시 로이브나이브쁜 시니 까나수 오모로이널리 호구다바나띠 부나먹세 가우톡나두나 젠타리바 마땀기 이치엘시다 아이코이마셀 눙시나다리 타자나다리 하톡나리 이삼삼나 미나미부 옷비리 파자바 아춤바 잉바타빠 오헤닝이다 말렘세 punsisi amna teli punsigi hingbagi mamal lehen ningdrane masi punsina punsida hangliba wahangni

마탕다 무란 독자리 망앙 사나기 마이다 루징 콤비나 삭바 이세이 하푸기 몬랑 하이브 펌스데기 로컷자바 이세이 시기 세랑바 짐보 아마디 망앙 사나 란톡자리

이하이 탁기 탐발 필마 시리기 이세야마 목다비르세 세석리버싱 알빈 소이범 아마리 위드롬 푸스파라니 세이링바 비즈 굽다 라이스럼 아마리 세랑바 토니 아이범

0: 능루파시 능게 나 토크 토라.
1: 나 띠 야그루 워품 너무 더.
0: 에이 성능 시럽 떠봐 이봐.
1: 응. 나 시기리가 시월에 회. 마 두무 나오게 문 독자.
0: 야 강재로. 맞다이도 회. 마 두무 나오게 미리 떠봐 이문도 생각하네. 혀로 공부 열어 거.
2: 호 미부 디엘레이.
0: 너 해로 좀 있다. 능 시능 과정 좀 사고 났구나네. 내가 시덕이네. 루파 꾼꾼차. 아이는 니에게네 루파 오훈 머리게 거부 거짓말게 나 개나 토카 토니 거나
1: 야동 두고
0: 아네 거야 거 야동 너 그지 보게 브라 너 보게 브라나
1: 나 뛰다 오지 마땅 못함 이사 사지
0: 그리 마땅 못함 사디해봐 에이 남나 돈 덕에다 가는 거 이거 나나 오늘 파 돈 받어 마가 시원해 칼로 하이비니 아 나나 오늘 파 돈 받으나 아 나 거의 이목이 타박고 뭐 그리 먹을 왜 혼나 들래래 나 거기 가까만 해봐도 쇼 아, 그나 그 프렌즈 살이 분이 미팅 살이 분이 좀 등학교 레이터 말해.
1: 그게 누구리지 뭐?
0: 나 지금 말해 이거 쇼. 미름다 닥터 덤버스 케이블 케이노. 레이티에. 아두나, 나 쇼 폴리스 오피스 하루에 분이 내가 연락도 말해. 아두나, 너 거기 그 남의 때 분이 너 거기 이몽 만웅기 타박아 쇼부터 기나 마사 파우시. 나랑 누파 도움드나 호나보드나 마사도 비석 비석 그래. 아두나, 나 쇼 고덕스 나 누피시 보러가네. 얌 투나서. 아이, 하, 사크리. 그나 그 로드레드 나이디야. 시계 낭수나니 반도 다도 그래서 우리 형들어
2: 예 가리바
0: 아마도
2: 할마
0: 응간 칼리미네 우리 형들 아이바
2: 우자 형들어도
0: 간칼 비리미네
2: 간칼 쌀아버도
0: 아 이네 괴도 없이 뿌렁뿌렁 속을 내고 가지 이제 해 뽕이네 이봐 마봉 이보 람란 보는 레봐 난 해로운 미성장이네 난
2: 담모 내가 시다시 아이디 망가서 만나라버네
0: 에이 아빵비에 이봉네 또 우리 시행당이 당국다니 아, 바보 미시디 미망도 우리네 망이도 서로 부디나 아이 왜나 보다 하거든니 아이 아이는 하리시니 신우 바보 요리샤 오빠 버동 말리 고수 봉행하는 거 통으로드나 샤무 오고 샤무 오고 말리 아이 아 버동 말리 거 다도 하라 누이베마
2: 아이 슐로인 강에 미니 가이나스도 동항하거든
0: 이 가이로노 하이 아 바보 미부 마교 저 하게 미니 가이링에 시다 빵한다 강이 가이나 아이 아이는 하리시니 아이는 하리시니 거 다도 그 고신우 빠자
2: 아도 담어
0: 에노
2: 담어나 무용기와리 강이시부 가나데이까 마양아 강아이노
0: 에이 스마이토 보네 이분은 그 사이 신가리 라크로 이행부 토키부도 아도 라크레 아시 박등시 향하는 구슬레이시니 아도 아이나 한절락부다 아이 그의 꿈통도 누파마 빠빠빠빠빠 성기바 아도 이렇게 마게 둥 왜이러면 누파마 좀 자라자라 성기자니 이분 지식는 건 멸어미네 아도 둥탕에 누파들을 다 바르고 와세 자라자라자라 흥바 스마트 찌리찌리 군다래 아도다 마코이기 이몽시가 많이 힘번어가 많이 반부윤반어시야 이는 분은 막 로잉강토
2: 뚱이나라 이번에 봐도디 까모나마 사캉브라
0: 우지 하라미나 강예드나 까나오이니 너희 해로기 마나오누빠
2: 하나 아 시행 왜 이렇다마
0: 아 시행 왜 이부 이따 이모 외도로 이동 마삭 바잡으러 이행해내나 아 권통급이 어떤 가일래
2: 하나
0: 거슬러오라 너희 민호꺼 거슬링은 마니 아이 거슬러께 어 이봉어 이봉어 어 아 라라로 정공로 정공로
3: 라라
0: 자, 계속
3: 고이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thari artam jari.
2: Oh, nangi mingdo rong maya ba?
0: Oh, ay bata jare, ay gi mingi wari ni. Ay siyangang wari ngayda, nungmay ang pami hayda na, mayam na, nungmay ni sumkaw na badagi, kitang taydo oga rongmay na kaw na kiwani.
2: Nangi mington bay wari si di, yam interesting way.
0: Kanago mo karan di na, rongmay nga sumkaw na ripo ni.
2: Rongmay na ba?
0: Mado, ay gi ming na te, ay ya saobi ni.
2: Oo, rongmay nse, nangi ya saobi ni ba?
0: Somsu kang bira mani, English ta rong hebe di aran ba, mi na hebe ni mi. Ani do na pun sinar kanda, rong men hebe di aran mi hebe ni. Ado ai di ne aran mi ne te. Ai di ne acum bayam pam mi ne.
2: Mi sing se amam di lai jani ko.
0: Mun na kangsin biyo. Rong men ga rong mai ga yam karan chana bani.
2: Oh, rong mai na ming, rong men na sao bia.
0: Si di bra koi te mi te mi mali.
2: Ke ba?
0: Na te.
2: Ke hebe no?
0: Ite mai koi um da ke de ngai lak tu no hong ba.
2: Hena.
0: Simon, you know, I couldn't look at the way locked, you know. I know, I couldn't move in a tabacum no man to one of them.

모이랑팀 미세쇼나 콩바 마우트 오건더기 따비레 눙시베 이세기 콘탕 가나나 가리와 아돔나 타롬 따비리버시 메가헤르츠 자마훔 데스믹 망하다 산독처리바 아가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데기니

0: 공간기 더럼 따비리버 과이뿜나 먹부 아한번먹대다 따람나 옥저리 구름저리 따돈 수욕비럭리
1: 어허이 욕자럭리 젤리베마
0: 나젤피다 타저리 랭신비시
1: 파니파니 세니베마
0: 따돈 나시시 웰노 토베코 데 오이베나 더럼기 아로이베다 나젤가 랭아키 소셜 웰페어 디파트멘다 디렉터 오이나 타우푸리바 세익 압둘 하킴가 우나두나 사바 와리와타이 탐저리 아두막부 더럼기 아한바시디 나하롤 상깃 만들기 강구네 샥바 군웅이 사이다 거브루나 말렘다 레이타락바 타미나시
1: 타미나시 셀리베마

하영 닝토 가브 누밋 준기 땅 아마 아유뿡 따렛 콘젤 나솜다 산독서거니 야이프 윤발디 윤포모이브 더럼다 석덤 닝싱시 마코이기 까톡바 더럼란 톡비게 더빌라이 스람라세소리 더럼부 톡비 톡솜 레누블라

타즈기 멍알 타즈기 마이통 타즈기 마이통곰 잉라비 마하키 타모이나 눙곰 칼람라바다 가리 오이니 타미네시 마탕기 마타미세이 MKJ기 마이익타 농마이템 나바젠드르싱나 삭바 이세이니

아잉부 타즈마기 마이통 우바마탐다 아카나바 미오이싱 하우키바 누가이키바 미쿱싱 아마디 카우톡루라바 망란카야 타우도카야 아마닝싱할리 타즈금비 마이통다 나우루바카나 야우보게 닝싱비요 그돌담저리기 마탕 마탕기 이사이 낭가 탱나람드라바 펄마시다기 사나토 닝통자기 마이익다 코코비나 세이랑 바이샤이니 세이사클리바 사다난다